0: 都系咁噶啦，咁你唯有系坚持先至可以做到最成功嗰个咯，系就系、是、咁。
1: 嗯，坚持坚持，最后掌声鼓励一下他们。OK， 哇，各位再见，拜
2: 拜。Bye. Bye. Bye. Bye.